0: 하나님. 나무
1: 아니
0: 나무들이 어마나니와 아니 말라와
1: 아토파사사스는서노
0: 아라푸님에 바이버사 나오님사 왓제와호 에프완 아타푸님 나수와코야 나코드라프가코나노 바이버사 와코나니와 에코 와수와진수와 코나니에도나 에베이 에리트나티니스요 아니 아버버지에 Nyamia Samse, Ebi Kasayatia Mose, Nasarwa is a Mose, Kasaraman is a Yapo, Nasha Katia, Mirade, Medebra, and a day. So when you have an Onamu, and you know Missima at Tetewa, come up to him, Amaigane, Munyako, Naira Tiasi. Oh, hallelujah!